0: 못해, 초점 못해, 초점 못해. 아, sorry, so we need a metric.
1: 초점 못해, 초 토마, 초 토마.
2: I'm here during the Spanish part.
0: Oh yeah. Ba ba ba ba. Ba ba ba. Ba ba. 아, 초점 못해, 초점 못해, 초점 못해, 맞다래.